왠지 처음 물어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The next three dramas, I didn't watch at all. So I don't know what it's about. I don't even know who's in it except for one. So the first is Gum by Taeyeon, soundtrack of Welcome to Samdal-li, followed by 비밀의 화원 by Wonstein, from 사랑이라 말해요. And the third is 우리 식구 by 이윤지 from My Mister, 나의 아저씨. I know My Mister, IU. 사랑이라 말해요. Who's in 사랑이라 말해요? Who is the main character for 사랑이라 말해요? 사랑이라 말해요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Romance? It's rom-com, I think. Welcome to 삼달리 is 김혜선? Or 지창욱? yeah, I think it's 지. Wait, Welcome to 삼달리 is 김혜선. And 사랑이라 말해요 is 원지연? 김영광. 오, 오케이, 오케이. 김영광 이성경, Bible 리 이성경. 오, 오케이, 오케이. So it's a rom-com. Hope you guys enjoy 꿈 by Taeyeon from Welcome to 삼달리, 비밀의 화원 by Wonstein from 사랑이라 말해요, and 우리 식구 by 이윤지 from My Mister.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이따가
1: 낭만이
0: 이따가
1: 사랑이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올기다이가
1: 헤들라
0: 기다이가
1: 쨌든간에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이따가
1: 강약이
0: 이따가
1: 한방이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올기다이가
1: 헤들라
0: 기다이가
1: 쨌든간에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문 쳐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

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이따가
1: 낭만이
0: 이따가
1: 사랑이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올기다이가
1: 해뜰래
0: 기다이가
1: 어쨌든 간에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이따가
1: 강약이
0: 이따가
1: 한방이
0: 이따가 내 이따가 마 올기다이가
1: 해뜰래
0: 기다이가
1: 어쨌든 간에